다섯 달란트 그리고 박고은이 함께한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함께 하셨고요. 오늘 앞서 들으신 곡 빨간 이야기 불러드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두 곡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무릎에 빨간 약을 발라주시는 따스한 아버지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이어서 찬송가 두 곡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영어 찬송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예배 인도자인 아론 드웰의 음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롤링힐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20년 넘게 찬양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수이자 뮤지션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곡 아마 아론 드웰의 깊이 있는 영감 있는 음성 그리고 특유의 따스한 목소리가 아마 잘 와 닿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What a Prince Have Jesus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론 드웰의 따스한 음색으로 이 곡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어지는 곡은요. 세계적인 보컬리스트죠. 브리짓 발데스의 음성으로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홀리데이 출신입니다. 매력적인 보컬리스트로 전 세계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퍼포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녀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론 드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브리짓 발데스의 음성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감상하시죠.

브리짓 발데즈 음성으로 내 맘에 주어 소망 되소서 함께 하셨습니다. 월드클래스의 품격이 느껴지는 보컬이었죠. 앞서 들으신 곡 아론 베르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긁는 듯한 이 보컬의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담담하게 불러내는 그의 영성 그리고 그 음색 속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감이 남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찬송가 한번 더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성악가들이 해석해드리는 전통 찬송가의 영성 있는 느낌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최재도의 음성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요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보컬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최재도가 해석하는 찬송가는 좀 더 남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 그리고 삶의 아픔과 낙심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포근하게 전해주는 그런 보컬의 느낌이 있습니다. 크로니스 앙상블 음악감독 그리고 작곡가와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최재도 씨의 활동 앞으로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 성악가입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이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공부하면서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무대를 제일 첫 줄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공주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화 예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미국 뉴욕의 명문 줄리아드 음악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수료했고 피가로의 결혼 수잔나 역으로 데뷔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꽃같이 아름다운 소프라노 그리고 그녀는 참 신앙인입니다. 최재도의 주여 지나만 내 꿈에 배웠으니 이어서 신영옥의 음성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감상하시죠.

네, 아름다운 보컬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송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이어서 두 곡 띄워드렸어요. 최재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인생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님의 손길을 노래한 소프라노 신용욱, 너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9분 5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송영욱 씨의 찬송가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 네. 아, 조수미 신영욱 씨와 함께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소프라노 트로이카가 있었어요. 이 소프라노 홍혜경 씨까지 이 세 사람입니다. 홍혜경 씨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국 가곡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드클래스 소프라노 조수미 씨 음성으로 꽃에 대한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찬송가 이어서 쭉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는 가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꽃구름 속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가곡의 보석 같은 명곡이죠. 아름다운 노랫말은 신 박두진 그리고 작곡가 이흥열이 곡을 붙여서 탄생한 곡인데요. 이부녀의 짧은 곡입니다만 얼마나 경쾌하고 또 명랑한지 조수미 씨 음색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활짝 밝아지는 가곡 꽃구름 속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띄워드릴 곡은요. 제가 홍혜경 씨 곡을 하나 소개를 더 해드릴까 하다가 네, 여성 보컬 세 곡 나가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참 사랑하는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꽃대 준비합니다. 한국 대중음악계 클래식계를 현재 가장 뜨겁게 아우르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요. 작곡가 노영심이 작곡하고 섬세한 언어로 시를 어루만지는 이병률이 작사했습니다. 오직 길병민이란 아티스트를 위해 쓰여진 곡이에요. 창작가 곡입니다. 꽃대. 가장 찬란했던 시절 우리에게도 꽃피던 날이 있었지라고 회한에 잠기는 곡입니다. 두 곡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꽃이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지어진 한국 가곡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조수미의 꽃구름 속에 길병민의 꽃대 이어서 감상하시죠.

더 페이지. 기독교 양서의 일부를 이번 한 주간 한두 페이지씩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허준열 목사님의 고난사전 56에서 58페이지입니다. 딸아이가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던 날, 기차 안에서 아내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평생 가장 참담한 침묵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새까맣게 물들어갈 뿐이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딱 한 문장이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련된 기도가 아니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며 살려만 달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만 붙드는 순전한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그분을 놓아버려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였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붙들리기를 구하는 기도였다. 고난이 찾아오면 무언가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온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나를 붙드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놓아도, 아니 내가 놓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자리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온 줄 알았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처음부터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아니, 처음부터 붙잡혀 있었다.

아름다운 연주 띄워드렸습니다. 미국의 실력파 피아니스트 그리고 편곡자인 린다 맥케니의 연주였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익숙한 클래식 선율과 병합돼 있었죠. 클로드 드뷔쉬의 달빛과 함께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참 사랑하고 많이 애창하는 복음성가 두 곡 이어서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페이지는 허준열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고난사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허준열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허준열 목사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오신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최빈나 찬양사역자입니다. 부산이 낳은 아름다운 목회자 가정인데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가 70일째 되던 날부터 선고받은 이 간과 관련된 이 큰 질환이 무려 10년 이상 투병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건강해요. 중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의 고난 이야기가 담긴 고난사전의 일부 오늘 더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56, 57, 58페이지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고백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도아신의 지선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거 김도현의 목소리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였습니다. 생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인생의 바다 역시 거친 폭풍 그리고 막막함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죠. 지선의 고백처럼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탔던 방주는 방향을 잡을 키도 없었고 바람을 받아 나아갈 돛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친히 붙드시고 그 문마저 밖에서 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인천 제물포 있는데 사는 물된 동상교회 섬기고 있는 이재은 권사라고 합니다. This lovely
2: land with me.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재은 권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아, 권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화양 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청년들, 문제 있는 청년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그 청년들이 인천까지 곤지암에서 상계동에서 김포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딸들도 이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설 것 같아서 8년 전에 거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7년째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새벽 시간이 귀해요, 저한테는요.
2: 이재은 권사님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공급받습니다.
1: 제가 우체국 구내식당을 1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아침에 새벽 예배 큐티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우체국 아저씨들 아침 식사 준비하러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2: 하나님께서 이재은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1: 개척교회들은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부터 이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인천에 있는 한 6개 교회, 점심 식사를 토요일마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배달 가면서, 섬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음식을 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에게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1: 저희 딸들이 유전병에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그 병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서 3개월째 솔직히 회사 생활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사님께서 병가를 3개월 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딸을 놔주질 않으시고 이 회사 아니면 너가 어디를 가겠니? 여기에서 네가 뼈를 묻을 정도로 열심히 그냥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1년 반밖에 다니지 않은 저희 딸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회사를 출근하게 되었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이 애청자들께 우리 함께 전파선

0: 선교사가 되자고 권합니다.
1: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또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작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도서 지역까지 북한까지 전파되는 이 전파 선교사를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전파

0: 주현이 아빠, 당신을 만난 지가 27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당신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세 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 받으면서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같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함께 손잡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세 딸을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이 소중한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재은 권사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제가 이제 올해 55인데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새벽마다 홀로 된 저희 언니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또한 찬양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또한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회 학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한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꼭 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열 교회에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또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한 물질을 구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권력을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훈 권사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0: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인생에 대한 내세관을 가져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남기시고 슈품에 안기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사후에도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생은 다 같이 이름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름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에 솔로몬 왕이 살 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한마디 말로 줄이자면은 재산을 얼만큼 남겼느냐,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기름을 남겼느냐가 보다가 너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고 많은 좋은 이름을 남긴 그 장면들이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이 펼쳐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이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도 바울의 목회사에게 협력했던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

님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1장부터 16장까지 된 두루마리 성경을 개나리 보침에 메어서 로마 교회에까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믿어운지.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 편의가 좋은 시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써준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 편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흥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로마가 변화가 되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은 이 베베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잊을 수가 없고 잊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다. 왜? 이유가 나오지요? 4절 보십시다. 같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 말은 자기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수첩에다가 기록해놓고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까?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 누가? 가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인 그러면 딱 닉네임이 딱 따라옵니다. 아무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러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했고,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나중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닉네임이 딱 따라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금방 떠오르지요?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신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뒤에 닉네임이 딱 따라서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개라고 이름을 남겼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닉네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품에 갈 때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가는 그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 은혜스러운 이름, 좋은 이름, 복된 이름, 성공한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가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눈물의 가치, 슬픔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인생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눈물의 깊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디에 관광지에 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

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진짜 누가 지혜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놓고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유흥에 가 있습니다. 들뜬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는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어린이도 철학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 죽음의 현장에 대입시켜서 나 또한 저와 같이 저 죽음의 길을 곧 따라갈 것인데 나의 남은 날들을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날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표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앞에서 우셨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셔도 되고 안 우셔도 됩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에 우리에게 교훈되라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친히 눈물 흘리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문을 갑니다. 가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의 말없이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했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굳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곧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시 살려놓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걸 부활과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그 현장에서 친히 예수님이 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와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거의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의 눈물을 그 시절에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눈물의 현장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안 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눈물은 많이 쏟아내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정어린 기도에는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눈물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들여다보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왜 우셨느냐 이 말. 이 성이 평화의 땅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은 금요 철야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금요 철야 집회가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2시간 20분을 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자 뭐 마지막이겠죠. 이렇게 길게 이런 철야 기도하는 기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모여오셨는지 그 야심한 밤에 원근각처에서 기도하겠다고 몰려온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소리내서 헉헉하고 웁니다. 자기 개인의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를 구국기도라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오늘도 건재하고 평안하고 보존되는 것은 누군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 뭐 기도원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갈 엄두도 못 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라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처절한 울부짖는 통곡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 앞에 주님이 통곡한 장면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놓고 그냥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아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더러 교훈 삼으라고, 본받으라고.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도 목회를 감당하려면 수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대충 세상을 떠나려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분부한 이 사명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어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건가, 이걸 생각하면은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시작보다 일의 끝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일의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작도 중요하지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끝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환경들을 이겨내고 오셨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에 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살다가 보면은 별하별 일이 다 터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번듯하다가 나중에는 안 나타납니다. 안 보여요. 중도 탈락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다가 뒤돌아서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세 번쯤 놀란대요. 첫째, 왜 놀라느냐? 내가 그토록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정하고 정말 존경했던 아무개가 천국에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중도 탈락했거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주의 품을 떠났거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놀라느냐? 내가 천국에 갔더니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구원받고 천당 간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간에 회심했거든요.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달려 죽었던 강도가 마지막 끝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사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이들은 중도에 회심하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놀란 후에 세 번째는 왜 놀라느냐?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을 믿음의 역경을 잘 통과하고 8차선 고속대로의 사역을 펼친 게 아닙니다. 좁디 좁은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노년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자기는 직감했습니다. 나 이제 곧 순교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합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편지를 주옥 같은 편지를 생명의 편지를 영혼의 편지를 씁니다. 13권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싸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0: 이 세상에는요 전쟁터예요. 놀이터라고 생각하지 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접근하는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그랬잖아.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돼야 되죠. 끝판에 가가지고 저주받고 비극적으로 끝난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환경이 바뀌고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좀 보험 잡을 때쯤 되니까 교만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무인으로 여겼습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영단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손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사울. 귀신이 들어가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혼자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각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이 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명확하게 차리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복을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는 일전에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워 이겨냈던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왕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배를 찔러 자결합니다. 이게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슬픔의 현장에, 비극적인 현장에 세 아들도 같이 매장됩니다. 누가 사울왕을 복되다 말하겠습니까? 누가 사울왕이 인생의 승리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이름이 아름답고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0: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예, 좀 시원해져서 만날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여전히 덥습니다.
0: 네, 여전히 더우네요. 예. 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크고 높은 산과 같은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힘쓰며 울어도 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찾아지지 않는 철저히 나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할까요? 시편 33편 18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기근에 있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을 살피시며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찾으시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메마른 삶의 기근 속에서도 능히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만으로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홀로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큰 도움과 방패가 되어줄 준비를 맞춰놓고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기근과 고난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메마른 삶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손아귀를 부어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의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응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 먼저 차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D4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순서입니다. 7087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말기 암이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가시는 날인데요. 안전하게 잘 씻으시고 사고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엄마 차를 팔려고 하는데요. 좋은 금액에 잘 판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위에 제가 지치지 않고 부모님 두 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인내로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늘 38도의 날씨에 박격포 쏘는 훈련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안전하게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7087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 저도 뭐 암에 걸리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럽니다만, 참 두 분이 다 편찮으시니까 다 섬긴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또 정성껏 잘 섬기다 보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7087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말기 암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낙심스럽고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7087님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087님의 섬김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수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 두 분이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7087님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이 능력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차를 팔려 하는데 하나님 좋은 금액에 판매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과 또한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무더운 날에 고뇌가 나들 또 훈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군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걸음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말과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7087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요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9215님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해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서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이 잘 안 맞아서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조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전역도 하시고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조카분을 주님이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또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215님 올해 6월 말에 해군을 전역한 조카 박규성을 위하여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박규성의 심령 속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길과 또 비전이 보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과를 옮겨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에게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자기를 향하신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복 있는 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학우들 또 믿음의 학우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사

0: 338님, 제가 감기를 시작으로 가족들이 차례로 기침과 목 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빨리 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여름인데도 에어컨이다 보다 해서 참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이렇게 감기가 온 가족에게 예, 퍼졌는데 하나님께 또 치료해 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의 역사가 퍼져가기를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338님 본인의 감기 시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차례로 기침과 목 감기를 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자녀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느끼고 있사오며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되는 모든 감기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본능과 은혜의 증표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 온 가족이 더 힘있게 주를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 가정과 또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7999님, 원로 권사님께서 부군되신 안수 집사님 별세 이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사랑방 순원들 친구 만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나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친히 권사님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잘 읽고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약도 잘 먹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부부를 잃으시니까 좀 애도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늘 가까이 해주시고 또 잘 견디고 또 그 일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0: 주여.
1: 왜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참 주님께 원망도 또 질문도 하며 깊은 우울증에 있는 우리 원로 권사님을 주님 이하여 기도하는 799님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기울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권사님께 위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랑방 순원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원로 권사님을 옆에서 극진히 도우며 이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내서 우리 원로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원망이 오히려 찬송이 되어지는
0: 아멘.
1: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원로 권사님 남은 생에 이제 부근된 남편 되신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더 힘써 해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내가 이미 아파봤고 내가 슬퍼해봤으니 그러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권사님을

0: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아, 네. 주님을 더 힘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 살고자 하는 의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할 희망과 소망과 또한 사명을 불리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 약도 잘 먹게 하시고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시간, 믿음이 더 힘있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248님, 교회 장로님이 오늘부터 네 차례 중입자 암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아, 네 번을 중입자 치료를 받으신다는데 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 여러 가지 수술도 또 처방도 여러 가지는 사람이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능하신 손길을 펴심으로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소멸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교회에서 장로로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중입자 암치료를 네 번에 걸쳐 치료받게 됩니다. 주님, 치료의 시간마다 그 장소에 주님이 친히 함께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 제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더 힘있게, 더 복되게, 더 능이 있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주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0248님과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진대 하나님 이 자녀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응답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2490님, 9월 2일 치르는 정기 기능사 시험에 제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하셨네요.
0: 예, 간절한 좀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490님, 9월 2일 치르는 정기 기능사 시험 열심히 준비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또 시험 당일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볼 때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좋은 점수로 합격할 뿐만 아니라 또 주께서 주신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 동안 준비할 때도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말, 행동, 표정으로 인해 받은 상처로 예수님까지 멀리한 영혼들,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상처 준 주의 자녀들,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참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주었으면 그걸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1: 네.
0: 네.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0: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 우리 인생이 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표정, 어떠한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는 대단히 민감한 반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표정과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생각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타인이 주는 상처에는 민감한 반면,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는 둔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의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성령의 날마다 순간마다 만남마다 우리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주여. 그리스도의 빛과 맛과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평화로운 교회 허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0: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새로운 신랑 새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거 비유니까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5장부터 시작해서 5장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6장이 죄로부터 자유, 7장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의 이 논쟁의 결론은 뭐냐면 이신칭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신칭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예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이미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행위로 의인이 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거머리처럼 괴롭히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로부터 복음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비유로 나타납니다. 옛 남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시다가 눈에 띄는 한 여자 성도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환하고 품이 있는 모습에 그 인상에 아주 이제 눈가에 남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왔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여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성도님은 남편과 같이 안 오셨나요? 라고 물었고 그 여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동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참으로 일리가 되고 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여러분처럼 다들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심정을 나쁜 남편, 깐깐한 남편, 율법주의의 영성을 가진 남편, 모든 것을 다 지적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을 하여서 결혼하여 사는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새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율법과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끝이 났다, 폐기되었다 등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율법은 기준이 되고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과 무능과 완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7장 1절 이 본문을 결혼관계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2: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로마법과 유대법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매이게 되고 예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옛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포악하고 율법적이고 깐깐하고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준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법적으로 사망하고 죽게 되게 되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랑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음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양심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옛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는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아내에게 집안에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느냐, 빨래가 왜 이러느냐, 집안 환경이 왜 이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제 이름을 걸고 한 번도 집안 구석이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말하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진짜 양심껏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성격이 깐깐합니다. 아주 완벽주의입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은요. 결혼 생활을 한 25년, 30년 가까이를 하면서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머리카락이 세 개가 있고 먼지를 싹싹 그래가지고 이 먼지가 이거 먹고 집에서 뭐 하고 있노? 이러면서 크 얘기를 하고요. 혼자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막 머리 경상도 말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집안 구석이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남편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만 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면 되니까 참을만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성들이 말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1시간, 2시간 동안에 먼지를 다 들어가지고 집이 왜 이렇고 청소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성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십계명과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구박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먹지 않습니까? 낚시 금지라고 써놓은 것을 딱 보면 야, 여기 낚시 금지라고 한 이유가 있겠다. 이 막 가물치를 비롯해가지고 더 좋은 상어가 있고 막 고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더 낚시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다녔을 때 어떤 한 이 개구장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봉고차가 지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놓고 막 걸리도록 해놔가지고 차량이 이제 빵꾸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앞에다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이 차량 앞에서는 못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투척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이 개구장이 이 청소년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투척 금지란 말이 궁금하고 더 어기고 싶어가지고 못을 갖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차량이 빵꾸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이거 엄마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냉장고 문 열면 안 돼. 요 안에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금지라고 적어놓으면요, 초등부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틀린 코 한 99%는 엄마가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몰래

냉장고 열어보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기준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 남편은 첫째는 죄입니다. 우리를 거머리처럼 넘어지게 만들고 바퀴벌레가 알을 낳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어찌할 수밖에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죄 짓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에 매여서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관계와 유지하면서 새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고상한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신명기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십계명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딱 찾아오게 되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이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아,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 사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거 먹는다고, 이 죄 짓는다고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데 동의하고 제청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정욕대로 지체대로 살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길 때에 찾아오는 가차없는 비난과 그러한 정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로 감당을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 물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장이 나고 우리는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재혼하고 새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4절 보면, 첫 구절에 보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도, 예수를 믿는 로마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을 죽였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을 당할 필요 없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0: 율법은 1점 희력도 변함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옛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죽은 것이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을 한 것이지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여서 율법에 더 이상 구속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옛 남편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는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옛 남편 시작. 옛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 남편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 가운데 완벽주의와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쉼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남편이 사망했어요. 끝이 났어요.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하여 새 신랑을 맞이하여 사랑이 많고 복음적이고 용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했던 말들로 말미암아 상처와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것,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힘들어하는 이것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정죄한다는 것, 따라다니면서 나를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옛 남편의 율법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양심을 호소하고 그리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실수와 상처와 불만스러운 과거를 내가 완전히 책임지려고 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실수를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모든 트라우마를 완전히 빨아가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 남편에 의해서 어떤 정죄와 비난을 당하고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다 청산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서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네 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몸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정결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끝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1: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새 신랑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라.
0: 자, 옛 남편이 사망하고 이제 자유를 얻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새 신랑과 함께 살 때도 옛 남편과 살았던 그 습관들과 상처와 아픔들과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시작.
1: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0: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얽매였습니까? 죄에 얽매게 되었고 율법의 구속력에 의하여서 얽매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끝이 났으며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이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하여서

0: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나눠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너무나 좋은 새 신랑을 만났는데 그것이 내 옛사람의 습관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정신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이 옛 남편이 살아나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혼방을 우리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36장 2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36장 26절 시작.
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0: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범죄하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징계를 당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랑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혼방을 이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나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옛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상처, 아픔, 죄책감들 다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해야 돼요. 이제 새 신랑을 맞아들여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 여기 있을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와 모든 죄책감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 대신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ABC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 운영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렬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종안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상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겪었으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 기독교 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전국교회와 DMZ 접경지역교회를 잇는 거점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 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간 감신대 교수는 거점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지시했고 박성렬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의 평화활동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통일선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수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출협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미팅 일정을 조율한 기독 출판사들이 현장 부스에 배치된 전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종태 기출협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국내 기독교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임입니다. FEBC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늦여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주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죠.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간 건데요. 저는 분기마다 분기에 한 번씩 분기가 지날 때면은 지난 분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때론 내 계획대로 된 일도 있지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진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인 오늘, 여러분 수요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학창시절 수요일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잠반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은 잠반 없는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4분 35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여수에서 진행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릴 예정인데요. 당일에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꼭 함께하셔서 그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수요일하면 잠반 없는 날이죠. 잠반 없는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8891번님께서 사무실에서 햇반으로 풋고추 5개, 김치와 깻잎장아찌로 간단히 해결하고 인근 백화점으로 바람 쐬러 가려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걸로 괜찮으시겠어요? 햇반 그래도 풋고추 5개, 김치와 깻잎장아찌라니 충분히 저는 그것만 있으면 햇반 아마 두 공기까지도 거뜬하게 먹을 것 같은데 맛있게 드셨다면 또 백화점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시원한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 오시기 바랍니다. 3874번님께서도 두 주째 삼겹 돼지고기 김치찜으로 점심 먹고 있네요. 지난주에 김치찜 해놓은 거 조금 먹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다 가져오는 바람에 계속 먹고 있는데 그래도 질리지 않아요. 워낙 아무거나 잘 먹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도 아무거나 잘 먹는 성격이긴 하지만 두 주째 삼겹돼지 같은 메뉴 김치찜을 두 주 연속으로 드시고 계시다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잠밭 없는 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점심 풍경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점심,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점심 드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들리진 모르겠지만 제 배에서도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입에 침이 자꾸 고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그럼 계속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심 앨범입니다.

0: 개들아 밥 물어 오느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아멘.

0: 백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6분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을 맞아 내일부터 내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특별한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여수에서 진행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당일의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꼭 함께하셔서 그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도 오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이 시간 보내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874번님께서 신청하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방송 썸머 스페셜.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4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2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5235번님께서도 오늘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3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의 길을 벗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온전히 파멸하고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첫째, 내 안의 세상 가치관과 은밀한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26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해요. 선포는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12장 1절에 이 약속의 땅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응답받은 자리, 곧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붙고나니 대학가의 술집과 카페, 쇼핑몰이 즐비하고 미팅 신, 다이어트 신, 미남미녀 숭배가 나를 유혹하거든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떤가요? 골프 신, 접대 신, 돈과 성공의 신이 언제든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지요. 그 우상들에 절하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돈과 학벌과 명품을 향한 집착, 내 자식을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려는 욕망의 신상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 불살라야 해요.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마땅히 역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3천 명이나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에요. 다 죽어 마땅한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아낌없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복과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헐고 부수어야 할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은 무엇이죠? 버리기가 아까워 은밀히 감춰둔 죄는 없나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둘째,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편한 곳, 즉 보기 좋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어디서든 자기 맘대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기분이나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 복음의 길로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복과 신비주의를 따라 내 병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떼쓰는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나 거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6절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서원제, 낙헌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헌신으로 내 고집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죄를 뿌리 뽑고 온전히 파멸하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하게 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의와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0: 입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게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큐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큐티와 공부를 다 끝내야 게임을 할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게임을 하려고 억지로 큐티와 공부를 하고 정해진 게임 시간도 어겼어요. 결국 게임이 우상이 되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난 뒤 게임은 금요일 저녁에만 하기로 했지요.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게임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하며 큐티와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게임은 약속한 시간에만 할래요. 저의 적용은 게임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금요일에만 할수 있다고 말할게요. 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게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우상은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주말에만 게임을 할수 있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임 생각을 깨뜨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래요. 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입니다. 두 어린이가 게임이 우상이라고 똑같이 말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게임과 스마트폰이 큰 우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속에 또아리를 튼 교만과 이기심, 세상의 이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사정없이 헐고 깨뜨려야 해요. 내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멈추고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번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저주의 길을 기웃거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며 세상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 쾌락과 돈과 자식 성공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기복 신앙으로 주님을 내 편의에 따라 섬기려 한 이방 제사의 모습도 다 내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있는 회개의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함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1분 찬양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댄스 챌린지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남녀노소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흥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한의 10대들도 춤추는 걸 꽤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춤 과외까지 인기라고 하죠. 북한 특유의 그 고유 음악을 넘어서 빠르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단 건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어나 컴퓨터 과외보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요. 개인 과외뿐 아니라 그룹 과외까지 이 춤 과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학교나 직장에서 오락회나 공연도 자주 열리는데 춤을 잘 추면 눈에 띌 기회도 많다 보니까 부모들도 10대 친구들에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다만 한국식 춤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춤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빛나는 10대의 하루는 그 마음은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저 북녘의 다음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억압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깨어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 여러분이 계신 곳도 궁금해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3008님 기도에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어제부터 듣고 참여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0699님께서 축복의 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0699님 문자까지 주셨는데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릴게요. 동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7930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한자 한자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저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192님의 고향 땅 지금은 경기도 시흥 제2의 또 고향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북녘의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북한 그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 줄을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우리가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 소망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조금 전 문자 보내주신 새터민이라고 소개해주신 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천에서도 와주셨고요. 익산에서도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외쳐주셨어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들의 출석 인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해요. 북한을 위한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와, 5236님. 이 문자가 이미 그 마음의 두드림에 문고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힘껏 열어서 그 마음에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시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이겠죠. OAP데이 계속해서 또 매일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5236님 저희가 내일도 함께하니까요. 내일 5236님 기도의 한 줄 계속 남겨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선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한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기도의 한 줄들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편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0995님. 매일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우리 3874님. 와, 북한이 고향이신 90살의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요양보호사 6551님도 함께 한편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북한에서 이 한국식 춤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춤을 배우는 과외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국 무용 같은 이 춤은 괜찮지만 한국식 춤, 그러니까 K-POP의 어떤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배우고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춤뿐만이 아니라 화장법, 말투, 호칭까지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쓴 걸 들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오빠와 동무와 여보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통 그 드라마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K-POP에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빠일까요? 동무일까요? 여보일까요? 특히나 이 남한에서 하는 이런 호칭들, 표현들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10대도 청년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서 뭔가 남한식 말투를 쓴다거나 표현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제재를 하죠. 그 가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1222님은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오늘 문제가 그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남녀 사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빠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보일까요? 이 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단어지만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또 다른 일상, 단속이 되는 그 북녘당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이 차이도 같이 맞춰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서영 자매와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7개월 차 평화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 7개월 차면은 계절을 어느덧 몇 개를 지나신 거죠? 두 계절을 지나셨어요.
0: 네.
1: 그리고 북한에서 건너오실 때,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건너오실 때,
0: 네.
1: 강변까지, 그리고 강변에서 중국까지 차를 타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 인사는 혹시 따로 못 나누고 오신 거예요?
0: 네, 없죠. 가족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얘가 어디 가서

0: 있지 않았을까. 수년 이제 몇 년,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의 군방 여기 어디 가 있다 하게 되면 군방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1: 그때 그러면 집을 나올 때는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
0: 아, 그냥 놀러 나왔어요.
1: 친구네 놀러 나가겠다.
0: 네,
1: 이러시고.
0: 네, 네.
1: 친구네가 강변 쪽이었던 거예요?
0: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은 이제 저희 쪽이었는데 네. 그분이 밀수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제가 그때 휴식이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휴식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이제 말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압록강 위에서 자다 깨나면서 새벽에 동투는 해맞이를 하면 정말 예쁘다. 근데 이제 상상해보면 제가 조금 감성적인 데가 있는 그런 네.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강변이나 산기슭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네. 이제 일부러 이제 막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저도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는데 제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네. 갑자기 눈앞에서 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라오스 거쳐서 여기로 오면서 네. 이제 라오스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뭐 저를 여기로까지 제 운명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내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봤잖아요. 주체사상 이제 내 운명의 자신은 나 자신이다 뭐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국땅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네. 그 나라에 정말 토양도 냄새가 다른 그런 곳에 저희가 거기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생활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던 한국을 가게 한 결심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그렇게만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1: 참 누가 알았겠어요.
0: 그러게요.
1: 2010년대 그 후반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0: 네.
1: 비로소 터지기 직전에
0: 네, 네.
1: 선생님이 7년 후에 이곳 남조선 대한민국에 있을지 그 누가
0: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은 이제 제가 이제 조를 팔아먹은 그분들을 막 미워했어요. 네. 미워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다 걸리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하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를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오면서 동남아에 가서 이제 북한이나 이제 네. 남한 땅에 없는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1: 맛있잖아요.
0: 네, 아니 그게 나무 위에
1: 보기만
0: 달려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탈북한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서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제 해외로 나아갈 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되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1: 그렇게 용서와 감사의 제목들로 지난 여정을
0: 네.
1: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눠주시는 은혜가
0: 네.
1: 저도 큰

0: 도전이 되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네. 그리고 북녘의 주민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그 네. 여정에 대한 은혜의 한 자락을 네. 나누기에 앞서서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사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때 강을 네. 건너시고 중국 땅에 머무르시면서 네. 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홀로 보내시면서 싸우신 네. 이 7년의 시간 네. 그 이전으로 다시 네.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제 코로나 때 말을 들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혹시 저희 가족에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디 무사했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만나지지 않을까. 아멘. 연락이라도 취해지지 않을까.
0: 아멘.
1: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고향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받을 사람이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알지 말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계셔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때의 분단의 그 38선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주할 그날에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따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너무 좋죠.
0: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남한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55님 오늘의 간증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루속히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를 힘내세요. 라고 1816님께서도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생이별한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고요. 또 한 뼘 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마저도 북한에서는 억압을 한다니 단속을 한다니 참 말이 안 돼요 하시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춤을 추는 것도 말도 화장품도 다 단속을 하고 있죠. 남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는 이 단어를 쓰면 또 단속이 됩니다. 무슨 단어일지 1번 오빠일지 2번 동무일지 3번 여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서 좀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직 저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시면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두 살 연하인데도요. 이게 은근히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라 애틋한 단어네요 하시면서 1851님 1851님도 남편이 연하시래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불러줘 봐야겠어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면은 그쵸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이 단어를 왜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북한 땅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들도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9705님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녀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오빠죠. 부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동무, 동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1645님이 8살 아들이 옆에서 3번 여호와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아, 아직 여보를 모르니까 여호와. 여보보다 여호와를 먼저 배운 우리 8살 아들이 3번을 도전해 주셨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1번 오빠를 도전해 주셨네요. 오빠라는 단어가 금지 대상이라니 말이 안 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제가 가끔 오답자에게도 정답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여호와를 외쳐주신 우리 8살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형제님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7년차 부부인데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한번 불러볼까요? 0691님 새싹회원이신데 오늘 이런 문자가 정말 많네요. 오빠라고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불러봐야겠어요. 다짐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빠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뭔가 이 사랑이, 애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혈육 간에만 오빠를 쓰는데 애교 섞인 표현인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죠. 3년 전부터 이 언어와 관련한 법을 직접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 관계가 아닌 젊은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걸 교양하고 처벌한다는 증언들도 여러 나왔고요. 아까 그 북에서 온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대요. 라는 문자도 주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 어투부터가 다른 남과 북이죠. 오늘도 그 한 뼘이 좁혀졌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단어 7014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억압하는 북한 땅에 얼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해서요. 서로 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정말 자랑거리인 그날이 얼른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방송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의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대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0: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래요?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을 쓴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시편 기자는 134편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여태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시작! 예배하며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풀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에게 그야말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며 칼을 갖고 와서 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깊이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눈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흔히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를 좀 넘습니다. 성경에서 찾다, 볼레바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급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내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요? 라고 예의주시해서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내 자유로 나왔건, 누가 날 데리고 나왔건, 의무감으로 나왔건, 차오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님보다 너무나 크게 봤습니다. 두 손을 높여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는 기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두 번째는 맡기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시작! 맡기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아멘.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배반했습니다. 눈물이 철철철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고통과 상념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자식도 날 버릴 수 있고 부모도 나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친 무슨 의미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바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거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곳에 두시고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 저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이나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주세요. 이게 강하고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용기를 복도와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술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이요, 너는 기다리라. 너는 기다리라. 매우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0: 많이 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증거하며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지금 막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머리를 들려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들린다는 것은 높아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올려주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와중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의 운명은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큰 외침.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면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로 치면 드럼,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어둠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꺼지지 않는 복음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입술로 경탄에 찬 예배의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할렐루야 노래하며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들어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며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손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하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엉뚱하고 특이한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영 딴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안 돼. 나는 죽어도 못 가. 그리고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연락이 닿을 수 없도록 배 가장 밑칸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로 치면 와이파이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휴대폰까지 꺼버린 것이죠. 그러면 위치 추적이 안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보내셔서 그 배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결국 그 배의 선장이 찾아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이 책망이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뼈아픈 질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잘못을 고하지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보자는 제비뽑기에서 정확하게 요나가 당첨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말에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행하였느냐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배의 선원들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그 선원들에게 여러분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배를 돌려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처음 출발했던 항구로 저를 내려주시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난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아수르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범하죠. 이렇게 막 가는 선지자는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요나의 고집에 꺾일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간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아수르로 향하죠. 그러나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니느웨는 원래 걸어서 사흘 길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이고 뭐고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파한 내용도 매우 성의 없었습니다.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반복하면서 걸어간 겁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혹시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이 말만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가장 우려했던 가장 싫어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시각에서 니느웨 이것들이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 온 성읍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땠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개 운동이야.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회개를 한다고? 진짜 회개 맞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실감의 5단계 중에 첫 번째가 부정이고 두 번째가 화를 내는 거죠. 요나가 화를 내는데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화를 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회개 운동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이럴 줄 알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 이 꼴 못 보고 삽니다. 아수르에게 은혜라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 왜 이럴까요? 뭐가 단단히 꼬인 겁니까? 감히 하나님께 대들 만큼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에게 아수르를 향한 적개심도 강했지만 그보다 그들을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고 정의롭지 못하시고 원칙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아수르는 짐승과 같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이방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이러실 수는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은 알아.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심판받아도 시온산을 저 악인의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놔두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회개하게 만드시고 용서하신다고?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야? 의인이랑 악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대대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온 우리 이스라엘

이름 뭐야? 늘 저 아수르에게 당하게 하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나를 아수르로 보내실 때부터 알아봤어. 안 가겠다는 나를 억지로 가게 하시려고 풍랑에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다니. 그런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지. 결국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는 꼴이라니. 그래서 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니. 하나님,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딱 이 자리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일말의 공의가 있으시면 제가 납득할 만한 심판을 니느웨에게 내리십시오. 안 그러실 거면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매우 무례하고 반항적인데 요는 하나님이 제발 공의로우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 신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형과 닮지 않았습니까? 탕자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온 동네를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집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는데 형은 아버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의 마음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챙겨 나갈 때부터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가 반드시 망해서 자기 죄값을 치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주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솔직히 염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간 집이 우울하더니 벼랑간 잔치 음악이 들려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이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아버지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결정에 저는 동의 못합니다. 만약 동생을 받아주시겠다면 저도 제 재산을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형도 동생 못지않은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대놓고 아버지께 불순종한 탕자였지만 형은 그 마음은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속내를 숨기고 아주 순종적인 것처럼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자기 몫을 챙겨 나간 동생이 망하고 돌아온 걸 아버지가 받아주니 분노와 함께 자기 진짜 속내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당시 세리와 죄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에서 누구입니까? 그렇죠, 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순종과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근거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죄인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저런 죄인들은
반드시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물론 우리 중에 그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요나처럼 극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 이름을 모독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성도라고 해도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모든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순결을 다 나의 의로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속히 반드시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 예의주시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참고 참으며 하나님이 벌 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SNS 근황에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은혜 충만한 모습이 보이면 실망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니셨나? 하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횡행하고 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말에는 자신의 정의관념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의로울까요?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큰아들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자신의 정의감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은 반드시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의 법이 너무 약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젊은이가 차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하필 음주운전을 했고 그 차로 무고한 사람들을 치어 죽게 했습니다. 모든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데 그 젊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는 조금도 고민 없이 그런 놈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아들의 죄를 가능한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정의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정의는 언제나 길을 잃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에 분노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성 바깥 언덕에 초막을 짓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박눈쿨 하나를 그 초막 입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심지도 않은 박눈쿨이 빠르게 자라더니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박눈쿨 때문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서 그 박눈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늘이 없으니 아침부터 그 햇볕이 그대로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었고 그날따라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또 죽겠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절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지금 이 박눈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침착하게 요나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수고한 적도 없고 재배한 적도 없는 그저 하루살이

폭로를 이렇게 아껴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니 인정한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너의 방문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가 창조하고 번성케 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한 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창조하고 번성케 한 가축들도 이렇게 많은데 너의 방문굴을 아낀 것만큼 내가 그들을 아끼고 위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못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없어요. 이 요나서는 요나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요나는 이 질문에 답을 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자기의 의로움보다 100배, 1000배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자신과 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질문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들려주고자 이 선지서를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정의가 과연 나보다 옳으냐? 나의 은혜와 자비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내 공의는 너희를 심판해야 하고 내 사랑은 너희를 불쌍히 여길 때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너희는 너희의 정의로 내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너희를 살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내 정의를 너희가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주면 너희를 구원한 내 사랑과 정의를 너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아들아, 딸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가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끼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수라고 했잖아요. 무수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자, 한때 날라리였던 분들, 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에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네,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권사님.
1: 피디님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0: 들려서, 예, 안 받으시네요.
1: 전화,
0: 안 받으시네요.
1: 받았네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전화
1: 아직까지.
0: 간다고 얘기해 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얘기는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0: 아,
1: 없으시다가,
0: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거의 세탁소로 갔어요. 네.
0: 예. 지금
1: 전화 지금
0: 세탁소세요?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에 나가셔도 된다.
0: 예.
1: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0: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0: 예.
1: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1: 너무
0: 세탁소
1: 죄송해서
0: 가셔가
1: 어떡해요.
0: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0: 아,
1: 나왔어요. 지금
0: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셔야 된다 해서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유,
0: 예.
1: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1: 어렵네요.
0: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1: 그럴게요.
0: 또 한번 도전해
1: 네네.
0: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1: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1: 네네.
0: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58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할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자.
1: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마트에,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1: 아, 저희 화성이에요.
0: 화성.
1: 네네.
0: 자,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1: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안 가다 그래서 예.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0: 몇 개월이요? 10개월?
1: 네, 그 정도요.
0: 아,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1: 네네.
0: 아,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1: 네, 네 그렇죠.
0: 두 팔 벌려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용기 한번 내볼까.
1: 네.
0: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요. 예. 네. 하나님 왜 다 날라리죠 뭐. 그런데 그 날라리를 네. 인정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네.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정말 귀해요, 네. 귀해. 잘 오셨어요 오늘.
1: 아 그리고 네. 뭐지?
0: 예.
1: 항상 제가 국동방송 우연한 기회 이게 안 듣다가
0: 네네.
1: 아시는 집사님이 예.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때마침 새끼라가 할 때가 제가 출근 시간이어서 항상 듣고
0: 항상 들어요.
1: 네.
0: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1년.
0: 1년 좀 넘었어요.
1: 네네.
0: 계속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0: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예? 잘 오셨어요. 자, 두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예.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1: 네네.
0: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0: 예,
1: 저는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0: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 연결되면은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주얼리. 자,
1: 네.
0: 주얼리
1: 항상
0: 드리고.
1: 좋은 말씀,
0: 예.
1: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발성도 되고,
0: 네네.
1: 이렇게 하더라고요.
0: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1: 네,
0: 오늘은
1: 항상.
0: 휴가신가 봐요?
1: 아니요, 지금도 하다가,
0: 예.
1: 마트에 잠깐,
0: 잠깐 들렸다가,
1: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될
0: 예.
1: 줄을 몰랐거든요.
0: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1: 네네.
0: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한번 끊어 봅시다.
1: 제 주위에는 솔직히
0: 예.
1: 가족이고,
0: 예.
1: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0: 예.
1: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제약이
0: 네네네.
1: 되게 많아가지고 좀
0: 예.
1: 어려움이 많은데
0: 예.
1: 좀 그렇더라고요.
0: 그러면 지금 혼자 다니셨어요, 교회를?
1: 네, 아직
0: 가족 중에
1: 저희
0: 혼자.
1: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0: 네.
1: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0: 네.
1: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0: 아, 그래요.
1: 교회란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0: 아.
1: 지금도 저의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치
0: 그러니까 이단은
1: 않게
0: 이단이고
1: 하더라고요.
0: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0: 네네.
1: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0: 그랬구나. 엄청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1: 네, 너무
0: 그렇구나. 무속인
1: 비슷해요.
0: 집안.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제가 소곱창 전골을 좀 보낼 테니까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1: 괜찮아요.
0: 같이
1: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0: 드시면서 예. 그렇게 좀좀
1: 감사합니다.
0: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꼭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희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나 이번
1: 그래도
0: 주부터,
1: 제가 될줄 몰랐는데.
0: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10개월 전에 다녀

0: 했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지금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 보려고.
0: 그래요. 그럼 원래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를 꾸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교회를 이제 제 딸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0: 네네네.
1: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0: 예예. 아, 그래요. 자, 예,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저는 사실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고.
0: 은혜, 모든 것이 은혜.
1: 네.
0: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이제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0: 1년 거의 다 돼가요.
1: 중간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0: 네.
1: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1: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0: 내리셨어요?
1: 내내 듣다가
0: 예. 네.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거의 비슷하시네. 네.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1: 힘이 네? 없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0: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일터세요?
1: 아니요. 괜찮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1: 아니에요. 네. 항상 그래도 네. 중심이 주님이시기
0: 그래요.
1: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1: 네.
0: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1: 아, 예? 극동방송에 지금 뭐 예. 후원도 하고 있고.
0: 전파전교사.
1: 네네.
0: 그래요.
1: 네.
0: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1: 네.
0: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1: 네.
0: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0: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번 이렇게 빠지다가
1: 기도가 잘안 돼서
0: 예? 뭐가 안 돼서요?
1: 기도가 잘안 돼요, 요즘.
0: 기도가 안 돼요.
1: 네.
0: 기도가 안 돼.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1: 네.
0: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1: 네.
0: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 그렇죠. 안
0: 예.
1: 될 수도
0: 근데 안될
1: 있죠.
0: 수도 있는데, 아이, 또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1: 오늘
0: 불러야죠.
1: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0: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1: 네.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 배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OJ시푸드에서 쭈꾸미,
1: 김하고 부각이요.
0: 김부각, 오케이,
1: 네.
0: 알겠습니다. 김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1: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0: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나란히
1: 네.
0: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1: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0: 예.
1: 그냥
0: 옆에
1: 늘
0: 계신 건 아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혼자예요. 예.
0: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1: 네.
0: 방학했다면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알겠죠?
1: 네.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날마다.
0: 옛날부터. 그러니까 전파 선교사도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래요. 오늘 용기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1: 좀
0: 받았던
1: 전에
0: 찬양.
1: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예, 은혜 방금 나왔는데.
1: 네, 은혜 찬양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거 말고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1: 네.
0: 예전 추억의 찬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응? 그쵸?
1: 네.
0: 거기에 꼭 우리 8905번이 꼭 답변하시는 이번 주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가셨던 교회
1: 감사합니다.
0: 가시면 되나요?
1: 가고
0: 아니면
1: 싶어요. 아니면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고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김정은 자 우리 김

0: 정홍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1: 네, 맞죠? 네, 맞습니다.
0: 서울 사는 네. 오빠가
1: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1: 네.
0: 네, 지금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1: 네.
0: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1: 예?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1: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1: 예. 네.
0: 바로 이 교회. 그
1: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1: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좀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어, 김해 중앙교회.
1: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1: 아니요.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1: 네.
0: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0: 오,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1: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너무 좋으면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1: 아, 근데 성당에
0: 네.
1: 그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1: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 받고 있어요.
1: 네.
0: 어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1: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예. 예.
1: 오빠가 예. 교회
0: 교회가 좋다. 예.
1: 아,
0: 그렇구나.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어,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1: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네.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네.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는데, 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게 오빠의 네.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좋아.
1: 네.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1: 네.
0: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1: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아,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욱님 이번 주에
1: 네.
0: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네.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1: 네.
0: 방송 끝나

0: 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 같지. 예?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0: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잘 쉬고 계신가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바쁘진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히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은 내가 모든 일을 멈췄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함께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신 찬양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새 찬송가 419장 황국명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을 주제로 찬양과 찬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묵상 또 신청곡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 또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 채팅을 통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새 찬송가 369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쉼을 주제로 찬양과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참 열심히 살아가죠.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잠깐 쉬면서 이것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하면서도 마음을 끝까지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을 어디에서 쉬게 할 건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걱정과 무거운 짐을 어떻게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2284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7년째 불면증과 씨름하고 있는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많이 힘이 드네요. 그럼에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잘 극복해보리라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284님의

불면증. 그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하는 이 마음을 찬양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걱정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주 너를 지키리. 소프라노 이유진의 음성으로 이어서 함께 합니다. 또 진아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 두려워 말라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쉼을 주제로 함께 찬양 묵상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 계신가요? 몸은 잘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만큼은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걱정 하나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찬양들의 가사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찬양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서 쉬고 근심을 내려놓는 시간. 지금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쉼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찬양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자주 만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팀로거십의 두려워 말라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혹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이런 안전 안내를 듣게 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반드시 어른인 내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끝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살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샘 곁에 있었고 그래서 가지가 무성해졌고 마침내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먼저 생명의 샘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물며 내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내 잔에 은혜가 가득 차오르면 그 은혜는 결국 담을 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잔이 넘치는 것, 어쩌면 모든 일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서 우리의 잔부터 은혜로 가득 채워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같이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이 야곱의 축복의 첫 가사,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담을 넘었다 라는 말보다 샘 곁에 있었다 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돼서 담을 넘으면 좋겠다, 그 결과만 바라봅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지, 가족에게 힘이 돼줘야지, 직장에서도 내 몫을 잘해야지,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이런저런 잘 살아내야 하는 이런 덕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기저기 가지를 뻗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다 챙기는데 정작 나는 누가 챙겨주지? 그럴 때는 가지를 더 멀리 뻗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지금 샘 곁에 잘 붙어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겠죠. 내가 먼저 은혜로 살아나는 것, 내 잔이 먼저 차고 넘치는 것, 그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하고 더 멀리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샘 곁에 있으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무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담을 넘었던 것처럼요. 생명의 샘 되시는 주님 곁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촉촉하게 채우면 어느새 내 안에 채워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였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잔, 네, 성령의 은혜의 그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해봤습니다. 8190번님이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공감도 하고 또 은혜 받고 있다고 주셨어요. 요즘에 가족들 챙기랴 직장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제 마음은 바짝 말라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일보다 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부터 채워봐야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샘 곁에 머무는 것, 우리 주님이 제공하는 그 생수, 네, 생명의 근원에 항상 적셔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질 때가 많죠. 지칠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요, 더한 일도 거뜬히 해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2461번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축복송으로도 많이 부르고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르죠.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이 찬양 불러주다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 자녀가 잘 되기만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찬양을 통해 축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아멘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축복의 이 대상들이 그냥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습니다. 5038번님이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뭔가 나를 챙기는 건 괜히 이기적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부터 채워달라고 기도해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고갈되면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때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 잔이 먼저 넘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것으로 또 채워줘야겠죠. 샘 곁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그 가지가 자연스럽게 담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말씀과 복음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담장 넘어 누군가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유월절 제사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나사로 가정에 가서 갔더니 그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에 이 나사로 가정에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렸던 사람,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잔치에 그 나사로의 자매 되는 마리아가 가장 귀한 1년의 월급치, 1년의 노동자의 월급어치가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나의 장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그 장사를 준비를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동안 앞두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도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역경을 자기가 다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저 그리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는 부정적인 사실과 하나는 긍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 하늘의 밀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고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여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생명을 구원한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밀알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밀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하나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밀알, 하늘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과씨 하늘에 떨어져 죽으면은 거기에서 나무가 생겨서 수많은 열매들이 해마다 열려지게 됩니다. 복숭아 씨앗이 하나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펩시 알 한 알, 밀 한 알이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밀알 되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열매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가 죽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 죄인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늘의 밀알이 되셨구나, 한숨을 하심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에 동화책 중에서 도깨비 방망이의 이야기하는 걸 듣던, 도깨비가 나와서 금 나오라면 금이 뚝딱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이 뚝딱 나오고, 그런 동화를 읽으면서 이야, 나도 이런 도깨비 방망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밥 나오라 뚝딱, 살밥 나오라 뚝딱, 얼마나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불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결집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로,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목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알이 되고 땅에 떨어 죽는 몸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땅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미랄이 되신 거. 그 미랄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미랄이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부활하게 되고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을 따라서 역사 이래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같이 하늘의 미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높은가 싸움했던 그 제자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아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구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부해지거나 권력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은 전파되었고 이 복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내려 왔던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디서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길, 하늘에 미라되신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는데 과테말라에서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한 알모롱가의 기적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13분짜리에서 다 틀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없고 우상만 섬기고 술과 도박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했던 도시들. 저는 이번 중남미 4개국을 가면서 야, 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구나, 어렵게 살구나. 북한에서 탈북민 한 분이 왔는데 그 같이 그것을 보면서 북한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곳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 지구상에 북한만큼 더 가난한 데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난한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이 알모롱가에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깡패들이 저녁에 찾아와서 목사님 입에다가 근총을 쑤시었고 왜 네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근총을 쏘려고 했을 때 그 목사님,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복음을 내 전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총을 여섯 발을 쏘았는데 입에다가 총을 넣고 쏘았는데 쏘았는데도 방망새가 여섯 발을 다 당겨지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깡패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80%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자기 도시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의 복을 받아가지고 채소가 10배나 더 많이 수확이 되고 당근 하나가 팔뚝만 하고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달라졌어요. 유튜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도시 중앙광장에 모여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그냥 캡처한 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도시 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살았던 이 길을 따라가고자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카라고의 한 여자 선교사님은 여자의 몸으로 거기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대학까지 세워서 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한 몸으로서 그 나라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여자지만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로 미랄로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니까 그 한 여자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횡단보도에 섰던 청년이 뛰어나와서 막 손짓을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노숙자들과 갈 곳 없는 청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뭐 팔고 있다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걸 보고는 뛰어나와서는 그렇게 반갑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 어느 집사님은 그 중남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도 이제 다 내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남미의 멕시코나 이런 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1년에 수만 명이 납치당해서 죽습니다. 수만 명이. 100% 죽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깜짝 놀라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님으로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중남미나 남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남미 이런 데는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에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브라질에서 보석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파는 이런 보석 장사더라. 그래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직업을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분이 많은 돈을 대어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각 나라마다 네 개 나라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3주 동안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오전 오후 계속 집회를 하면 안 돼. 저만 고난 중간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한 시간만 빼주십시오. 야,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오는 날 저녁에 그날 한 시간을 쉬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목이 막 갈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 견디게 하시고 그 수많은 현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가겠다고 결단하면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막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쿠바 그 곳곳 꼴짝이 꼴짝이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정말로 미랄로 그 가난한 나라, 한 달 월급이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미랄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그 주민들을 섬기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행렬 가운데 오늘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0: 나도 거기에 서 있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미래를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를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사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다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편안한 삶,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한 곳에서 더 편안하게 살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시원하게 하지만 잠깐 지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내 몸은 고달프고 나는 불편함만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느님을 향하여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라 쿠바에 갔는데 그 집회했던 거기에서 차 타고 얼마 가지 않으니까 헤밍웨이가 글을 쓰다가 죽었던 그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 누구를 위해 총을 올리나 수많은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미국 사람이지만 쿠바에 가서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생전에 북이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는 고양이 방, 여기는 개 방, 집을 지어서 지금도 그 나라가 가난한데 그때는 다 가난했을 때인데도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 개를 위한 집을 만들고 고양이를 만든 집을 만들고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개 이름을 다 찍어서 무덤을 다 만들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리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83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84일 만에 큰 고기를 잡아요. 웬 행진과 그들 배에 메고 해안가로 돌아오는 그 며칠 동안에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상어들이 달려올 때 이 노인은 그 고기를 지키려고 상어떼와 싸움하려고 다 싸우고 결국은 해변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고기는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게 노인과 바다였어요. 저는 헤밍웨이 자기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결국은 백다귀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죠. 헤밍웨이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피카소의 그림까지 다 구입하고 그래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외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얻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열매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지기 있으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1: 우리가 죽음 안에 생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우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역에서 반드시 서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져서 내 하나가 죽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고 떨어지고 묻혀서 섬김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저와 이런 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 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970년대 미국에는 버스 사역이라는 것이 유행이었대요. 교회에서 큰 버스를 빌려서 성도들을 태우고 복음이 미처 닿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며칠씩 머물고 봉사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하루는 이 버스 사역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마지막 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이번 사역에서 몇 명이나 전도하실지 목표 숫자를 적어서 발표해보세요. 존이라는 목사님이 연단에 올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418명입니다. 저희는 그 숫자만큼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엔 버스가 없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죠.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한다는 걸까? 그런데 1년 뒤 존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엔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확히 418명을 전도했습니다. 시편 145편 4절입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목사님도 성도들도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있는데 아 이건 좀 무리다 싶어서 접어두신 일이 있으신가요? 버스 한 대 없이 418명을 버스로 전도하겠다고 적어낸 존 목사님의 믿음처럼 한번 담대하게 꺼내보면 어떨까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입니다. 아멘. 버스도 없는데 418명. 그 당시 교회의 모든 성도의 숫자만큼 전도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존 목사님의 믿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아니, 버스도 없는데 무슨 버스 사역을 하겠다는 걸까? 그런데 분명 저는 그 목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봅니다.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아멘.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또 주님 가라고 하신 그곳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힘차게 외쳐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선물일 줄 믿고요. 그리고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단톡방에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레진에서 드리는 에이스데일리 멀티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다섯 분 추첨해서 이 선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874님, 3370님, 4550번님, 0708번님도 아멘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6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아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 드리고요. 또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이 없어, 그리고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 비타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환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CCM 시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은혜로운 찬양 소개받고 또 유튜브 링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소문자 영어로 CCM 혹은 우리말로 CCM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가끔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서 오는 문자들이 있고 대문자로만 보내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동 문자 답신 시스템이요 인식을 못합니다. 소문자로 영어로 보내실 때는 CCM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곡의 찬양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로고송 듣고요. 우리 평화님 바로 만나볼게요.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키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환님과 함께하는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위클리 CCM. 오늘도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남자 연평환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평환입니다.
0: 자,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저는 그 네. 제 정규 3집이 이제 나와요.
0: 와.
1: 네. 그래서
0: 축하드립니다.
1: 사실 지난 두 달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네. 네, 저는 앨범 스페셜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0: 네.
1: 네. 이제 나왔습니다.
0: 아. 약간 살짝 티저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좀 뭐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다든지.
1: 제가 네. 2018년에 요괴뱃의 노래가 수록된 In the Bible 이후로
0: 맞아요.
1: 8년 만에 내는 앨범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다음으로 들려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20년에 이제 직장을, 학교를, 교직을, 사직을 하고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
0: 네.
1: 또 그 해에 제가 사직하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게 코로나가 와서
0: 그렇죠.
1: 제가 마흔, 또 그때가 마흔이었어요.
0: 네.
1: 또 그렇게 정말 불안한 날들, 네, 그런 날들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날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이름은 연평환인데, 저는 불안한 날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마흔이 넘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 또, 그런 것들, 어둠 속에서 보였던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좀 많이 어두워요.
0: 네.
1: 네, 불안과 우울. 하지만 이제 왜 나에게 그런 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생각들을, 저만의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0: 네. 언젠가 한번 이 음감회라고 하죠.
1: 네.
0: 우리 평원님의 새로운 앨범을 또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을 안 쳐두고 음감회를 하면 좀 민망하겠죠?
1: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0: 아, 그래?
1: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네,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죠.
0: 언젠가 또 극동방송에서 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음감회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오늘은 제 노래 말고
0: 아, 네.
1: 좋은 노래 가져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은 계절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0: 네, 이제는 이 계절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네,
1: 네 이제 썸머 스페셜 그만.
0: 이제 가을 스페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오늘은 계절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의 찬양, 어떤 곡들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찬양을 큐레이터 단상 먼저 듣고 만나보시죠.

이제 들으실 노래의 송스토리를 읽어보니 스토리랄 것이 없이 그냥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읽다가 웃음이 피식 나왔는데 우리 삶에 뭐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가 늘 있겠나 싶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늘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늘 아침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면 반듯하게 살지 못했고 신앙엔 먼지가 잔뜩 쌓여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의 어리석음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네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지만 그곳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0: 네, 김찬양님의 모든 계절에 함께 하신 주라는 곡입니다.
1: 네, 송스토리를 읽어보니 그냥 쓴 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걸 보니까 우연히 계절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곡을 쓰게 됐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맞아요. 적어두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쓴 곡이라고 하기에는 또 신앙의 연수와 또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어떤 묵상의 깊이가 느껴지는 가볍게 들리지만 또 묵상의 깊이가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0: 네, 김찬양님이 몇 년 전부터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년 전부터 네. 많은 음원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계세요.
1: 맞아요. 좀 자주 이름을 본 것 같아요.
0: 네, 다양한 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작곡, 작사, 작곡을 하시고 네. 노래와 연주 다른 분이 하시는 그런 컨셉인데 너무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신지 막 알아보기도 했어요.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사시고 디자인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유튜브 채널이요. 썸네일이 다 너무 예뻐요.
0: 아.
1: 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되게 좋은 곡을 꺼내주셔서 저도 계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고요.
1: 네.
0: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계절에 대한 곡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인생을 저희가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날이 있었지만 차갑게 식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다가 되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1: 네.
0: 그 친구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라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내릴 때 어제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친구한테 위로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계절이라는 곡을 봄이 올 거야 라는 일반 곡으로 발매를 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처음엔 찬양이었는데 그런 이제 어딩을 빼고 그냥 단순하게 힘겨운 이 시간 지나가고 봄이 올 거야 라는 곡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어떤 계절에 계신 분들 다 모르겠지만 또 이 찬양이 정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모든 계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1: 네.
0: 네, 또 많은 좀 유익과 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름 하면 참 모든 것이 푸르고 모든 것이 만개하고 봄과는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계절이잖아요. 이 생명의 가장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데 사실 우리 삶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보기에는 여름인데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름인데 내 인생의 계절, 또 내 마음의 계절은 정말 혹독하고 시린 한겨울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0: 맞아요. 그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절에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소망이 되셨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나온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절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주 그 모든 시간 주님이 계셨기에 함께 걸어왔고 또 함께 우리가 걷게 될 모든 계절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독한 여름의 끝자락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그 안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계절 네. 또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기에 인생길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힘든 겨울과 같은 여름을 보내고 계실지언정 주님은 모든 계절에 함께 하셨다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CCM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찬양, 또 소개해드린 찬양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영어로는 소문자로만 CCM 그리고 우리말로는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을 큐레이터 단상

0: 꼭 만나볼게요.
1: 마흔이 넘어서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들었습니다. 사춘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죠. 그럼 마흔이 넘어서 좋아진 건 뭘까요? 저는 알면서 경험에서 오는 여유 같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뜨겁던 여름이 가면 서늘한 가을이 오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도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고, 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고 여름을 이기는 봄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기에 여유를 갖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편하게 보낼 수도 있고,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계절을 보내고 계신 당신께 위로를, 서늘한 그늘에 있으신 당신께 미소를, 추운 겨울 이기고 돌아오신 당신께 응원을, 위로와 응원, 사랑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 함께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김서중님의 단장, 돌아보고 돌보는 계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처음 곡이 시작할 때 마치 이 푸른 들판에 서서
1: 맞아요.
0: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었어요.
1: 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네.
1: 저는 그런 날 있으시잖아요. 여름이어서 계속 더운 바람이 오는데 가끔 조금 낮은 온도의 바람이 한번 나를 쓱 스치고 지나가요.
0: 서늘할 때.
1: 예. 네. 그냥 계속 더운데 가끔. 네. 그 바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뭔가 희망을 얻어요. 조금 더 날씨가 좋아지려나.
0: 네.
1: 날이 좀 시원해지려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도 있잖아요.
0: 많죠.
1: 네,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되는데 뭔가 정말 작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 너무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들 많았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 웃기게 해줘요. 예, 그 한순간. 예. 내가 만든 찬양이 정말 어디에 가닿기나 한 걸까? 뭐 채플에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거나 핸드폰 볼 때 많거든요.
0: 네.
1: 안 믿는 분들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걸까? 그런데 끝나고 어느 한 학생에게 연락이 와요. 너무 그날 자기에게 필요했다고. 자, 그런 작은 것들이 숨쉬게 하고 여기를 보내게 하고 다른 어려움들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아, 표현해주신 것이 정말 공감되는데 삶의 끝나지 않는 이 여름의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정말 가끔 이렇게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이 가게들, 그 매장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어컨
1: 맞아.
0: 바람이
1: 예, 예.
0: 너무 반갑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걷다가도 이 신나는 음악과 또 바람이 이 나오는 그 매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참 감사하고 서툴지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 그 바람 앞에 멈춰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큐레이터 단상을 들으면서 아 그래요 마흔이 넘으면 저도 이제 그쵸. 앞자리가 4가 되다 보니까 자꾸 아파요.
1: 그렇죠. 빨래 털다가 어깨 나가고.
0: 아,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네. 그런 그 밈을 봤는데 30대 이상의 부상은 네. 대부분 뭐 기지개를 켜면서 혹은 일어나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사무실에서 복사기에 종이를 채워넣다가 온다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진짜 조금 더 편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삶이 편해진 게 아니라
0: 예.
1: 여유가 생겨서 아 그래서 저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지나가던 상가에서 나오는 잠시 에어컨 바람.
0: 네.
1: 저는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저도 진지한 사람이어서
0: 네.
1: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네.
1: 이게 도움이 돼? 근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어느 날 잠시 숨 한번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행저질라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유익을 얻는 분들 계시고 누군가는 그냥 정말 이렇게 방송 통해서 숨 한번 쉴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0: 네, 네. 네. 제 마음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라디오라는 것이 영상처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 채널을 맞추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장남삼아 이야기했던 더운 여름날 상가에서 나오는 그 에어컨 바람처럼 주님의 그 시원한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오늘 그 큐레이터 단상에서 읽어주신 그 마지막 문단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든 계절을 보내고 계신 당신께 위로를, 서늘한 그늘에 있으신 당신께 미소를, 추운 겨울 이기고 돌아오신 당신께 응원을, 사랑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묵상해 보면서 위클리 CCM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 찬양 김소중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단장 돌아보고 돌보는 계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한 시간 참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병원님?
1: 아, 저는 저에게는 사실 행저질라가 그 에어컨 바람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0: 이게 에어컨이 세게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1: 아니죠. 이제 잠시에 참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너무 보람된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또 이런 힘 얻고 또 청취자분들께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제 앨범을 알리고 또 이렇게 힘을 내보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평화님의 신곡을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으로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굳이 이 시간이 아니어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CCM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킹덤 뮤직 대표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0: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 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에네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피어워십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69번으로 50원, 100원에 또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교회 한수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길고 힘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 너무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갈 환경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했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세가 이 세대에게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세대와 함께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렸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때도 많이 있었지요.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해서 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는 1세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너희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미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해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거듭거듭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흩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백성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가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도 아셨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준,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될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번 이렇게 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체면상 우리가 티나지 않게 생활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너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넘어지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 의미는 이전보다 더 나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부모는 자기 품에서 다시 놓치기 싫어서 그들을 붙잡아 놓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다시는 나를 떠나서는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데, 집에 도착하기도 아직까지 한참 전인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멀리 서서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문에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지요. 그리고는 그를 뛰어가서 그를 맞이하고 집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생각과 계산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집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늘 항상 아들만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혹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혹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돌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제의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의 길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구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2절에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에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순종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사람들이었고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때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실패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시지요. 심지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질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손에 새겨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곳도 아니다.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오늘도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

0: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한수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은 감사의 노래이기 전에 눈물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힘든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죠. 기도하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찬양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는 나의 산소망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생각, 시간, 상황까지 모두 은혜로 덮어주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하나를 안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죄일 겁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1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서은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편인데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화가 밀레에게도 오랜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어느 날 화랑으로부터 그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를 찾아가 당분간 그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레가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쯤이면 그림이 팔리기를 반복했고 어느덧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진 밀레는 늘 격려해주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친구의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바로 그 친구의 집에 그동안 팔렸던 밀레의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한 친구를 밀레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밀레는 친구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친구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친구가 되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런 좋은 귀한 친구 많이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믿고 맡길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의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이유로든 곧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셨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믿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10절에서 13절에서 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자신을 원수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 화가 밀레의 좋은 친구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보다 중요한 뭔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 레나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라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러나 눈빛과 얼굴 표정, 때로는 몸짓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래하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을 잃어버린 삶은 불행하지만 입술로 찬양하는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일 겁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레나 마리아의 곡 나의 참이 마이 트리빗을 보내드렸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난해도 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심지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상황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Beach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We Will Like Sheep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크리스티 노클스의 My Master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인테그리티 뮤직의 합창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Like a Shepherd 그리고 이어서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예수 따라가면 Trust and Obey 색소폰 연주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그전 곡은 인터넷 뮤직 합창 음반 중에서 Like a Shepherd 그리고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s me a blessed boat를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힐송 월십의 음반 가운데 I Long to You를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도 잠잠치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 특별히 기쁨 가득한 찬양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진 간사님의 음성으로 기쁨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기쁨의 찬양 두 곡 올려드렸습니다. 제닛 씨가 부른 기쁨으로 줄게, 그리고 김윤진 간사님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기쁨의 날 주시네, 소진영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 내 아픔과 눈물 지워주시고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평생 그저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할 끝곡은 팀루 워십이 부르는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10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10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엔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밝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서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비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가을 들을 때는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가수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모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부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 후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회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4: 여러분은 통일 후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5: 네, 많이 들어봤죠. 네.
6: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멋있네요.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쵸?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이 나세요?
5: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0: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네.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런 거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0: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3: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쉽죠. 그래서
0: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3: 네.
0: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7: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통일? 굳이?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0: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1: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0: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1: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0: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1: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 평화공원을 뭐 만든다.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0: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설명과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 사회의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존심에서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2: 아, 진짜요?
0: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0: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3: 네,
0: 라는
3: 맞습니다.
0: 그런 측면에서는 대박이 될 수 있다.
3: 네. 예.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0: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3: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0: 맞아요.
3: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4: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0: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4: 그렇죠.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0: 네.
4: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1: 네, 그렇죠.
0: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0: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네. 설득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네. 네.
3: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어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 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요. 맞아요.
0: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3: 맞아.
1: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3: 아, 피부에 와닿게.
1: 네, 네. 맞아요.
4: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좋아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냥 네.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2: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네.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3: 네.
0: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1: 맞아요.
0: 이제 네. 통일은 안 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네.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3: 네.
0: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3: 네.
0: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네.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3: 네.
0: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3: 네.
0: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0: 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5: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성희였습니다.
4: 감사였습니다.
3: 보라였습니다.
0: 네.
6: 너와 나.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중진부에서 최대 시속 300km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주요 미용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의 전자기기와 연구개발 환경까지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 관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 감시 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에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공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공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으며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고급 문화 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 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 기술을 개발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체포된 사건의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에 강도 높은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 문화에 접근하는 데 활용한 것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달 초 평양과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사회안전성, 반사회주의 단속조직과 대학 당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삭제된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 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를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내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0: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 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 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여향을 바쳤다, 미쳤다고 그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여향, 마귀의 여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슨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튀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와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 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더 나아가면 바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와 외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음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

주의 목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백되어 줄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든 하나님이야. 너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에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0: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기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계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해 보셨지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미래를 위해 혹은 만일을 위해 몇 가지의 보험을 들며 살아갑니다. 저만 해도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나 연금보험, 또 암보험, 그리고 또 보장보험 등을 가입해 있으며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에 대한 것보다는 만일을 위해 미래를 염려하거나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지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고 자연재해 등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을 때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는 없겠죠.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주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86장,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할진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지요.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적을지라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점점 커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주님의 몸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지키시며 도우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의지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판단하고 있고 고집을 세우고 있다면, 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그 자리에 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여러분과 함께 하지요.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한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의 월급으로는 평생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합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배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직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에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린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스피싱을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된 돈도 다 탈취해 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냥 무물림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연애들 중에 마약이라고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릅니다. 어제 보니까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재단에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모차를 선물로 드리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 그것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구에 은둔 고립 청년들을 좀 찾아내서 명단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0: 교과서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고립 은둔형의 청년들이 컴컴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것이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화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로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8시간 쳐야 이제 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조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나갈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의 아이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그 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내어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장로로 섬겼던 마쓰시타는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항상 부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마쓰시타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꾸준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쓰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지 아무 고난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럼에도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바리톤 박병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 오늘 본문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되자 마치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전쟁 가운데 얻게 된 그런 전리품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들은 내심 그것을 전리품으로 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위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블레셋 적진의 그 가운데 청중한 그런 심장 불어 마치 고대 그리스 전쟁에 트로이의 그런 목마와 같이 그 한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앞서 그 목마의 트로이 목마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짝 그림자처럼

엿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인 사무엘상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은 머리와 손목이 땡가장 끊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아니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을 돌아가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진영을 말 그대로 초토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블레셋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언약궤 괜히 가지고 들어왔네. 이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 문제를 그것을 이제 시간을 두고 끙끙거리며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고민만 하다가 결국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기로 이들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궤로 인해 대표를 했으니 진작 빨리 이 언약궤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내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강대국 블레셋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미국과 이란 뭐 전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자존심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민하는데 시간을 소모하다가 이들은 이제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가장 큰 전리품 중에 전리품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블레셋은 이제 꽝이야. 강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항복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오역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언약궤를 남겨두면 어떠합니까? 한편 나라가 망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 끝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복술자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 옛날 예 애굽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바로가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을 때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여러 가지 그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한 것들을 왜 잊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보낼 때 거저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된 뒤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황금이라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과거의 유럽의 패스트나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즉 블레셋에 창궐했던 그런 이 독종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동족과 금 독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 보면 후반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많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완전한 그런 항복의 선언의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의 에그론에 그런 언약궤가 있었는데 20km를 지나면 국경 마을 벳세메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 벳세메스로 보내고자 하는데 그 모습.

독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마늘 말씀 많이 묵상하시니까 이 말씀 익숙하신 분도 많으신데,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아주 순결한 천연 기념물과 같은 그런 소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소가 서로 보조를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영차영차 이 가게 하는 것 쉽지 않은,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전나는 소입니다. 여러분, 전나는 소란 새끼를 이제 갓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를 말해요. 여러분, 만약 제대로 보낼 생각이 있었다면 전나는 소 둘을 파트너로 이렇게 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소가 부족해서 한쪽은 전나는 소를 쓴다 할지라도 한쪽은 그렇지 않은 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 다 멍에를 같이 전나는 소를 이렇게 파트너로 멍에를 메게 한 것은요, 악조건을 일부러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연결해서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들 어미 소에게 멀리서 방금 출산한 어린 송아지들이 음매 해석하면 엄마 가지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지금 언약궤를 보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도 내심 무엇입니까? 제대로 안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마음이에요. 즉 이런 악조건의 장치 속에서도 어미소들이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잘 운반해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신중의 신이요 하나님이요. 블레셋이 전에 언약궤로 인해 당한 그런 재앙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대 길로 가거나 그 소들이 망설이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지난번에 우리가 당한 패배는 하나님께 진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였어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과 합리화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요, 그만큼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과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허물이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그걸 뉘우치기도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들이 주변에 자신의 그런 송아지들에 대한 그런 모성의 그런 흔들림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벳세메스까지 곧장 직진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또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그런 꼼수와 그런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개월 만에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그들에게 국가적인 절망이요 치욕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약궤의 벳세메스 행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돼서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뭐 우리나라 무슨 야구나 축구팀이 뭐 승리했을 때 막 금이 환영해서 뭐 박수를 치고, 또 BTS가 부산에 뭐 공연을 하러 왔을 때나 광화문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축제 분위기가 아울러 이들에게는 이미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아마 그런 역병이 돌아서 초토화되었고, 바군 신상은 그런 목이 잘렸다는 그 소문이 이미 들렸었는데, 이 언약궤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수레가 어떠합니까?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일까요? 예, 그 여호수아이면 제가 물어보지 않지요. 예, 동년이인인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또 다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날에도 어떠합니까? 오늘 동명이인의,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또 다른 여호수아, 한참 후대를 지난 여호수아가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수레가 멈춰졌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평범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길을 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나의 예배를,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이 예배를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자의 그 기도와 예배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동명이인과 같은 여호수아, 마치 모세가 아직 유명하게 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잊혀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 평범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수레가 멈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을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예배와 제사의 장소로 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벳세메스 지역의 레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내리고 또한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함께 내립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는 어떤 팩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실인 것 같지만은, 벳세메스까지 따라온 블레셋 방백들은 적지 않게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것을 오늘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인들과는 달리 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과 다르게 여호와의 궤를 내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자신들의 계획과 지혜나 꼼수나 이 칼과 창으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간 것이에요.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블레셋 방백들과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과의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이 분명 달라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매너리즘으로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빠지고 결석하거나 또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또 보지 않든지, 우리가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한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 언약궤 내리는 거잘 보고 가늠했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과로에 5만이라고

된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표기에 잘못된 그런 오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만 명이 아니라 70명입니다. 당시 베스메스의 그 조그만 지역에 5만 명의 사람이 운집해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져보고 달려든 것은 이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니 그 4명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아직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은혜가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선민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에서도 이 지성소에 그런 언약궤가 있었는데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 뭇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본 것은 정말 충격 자체이고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이것이 확언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뭐 해라 말아라 뭐이 간단한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장난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의 그런 수많은 백성들은 심판받았는데 그들은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심판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벳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악인만 심판하십니까? 이방인만, 악인만 이렇게 콕 집어서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함을 성실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고 알고 계시죠? 성경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것을 교훈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 숫자상으로 70명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들은 어쩌면 심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아유, 나도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분이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복기에 보면은 이 벳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한 지가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일은 큰일이죠. 놀란 가슴을 쓸어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본질상 죄악을 가지고 있는 흉악한 죄인이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그런 보혈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은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런 보혈의 구속의 죄 용서의 사유하심의 은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만약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벳샘에스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계기로 작정하셨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영혼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나 습관적인 모습이나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힘과 지혜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늘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겠죠. 옆에 동네 기랏 여아림으로 여호와에게를 옮겨놓게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럼 벳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오게 되는데 보다 큰 성으로서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보다 호족군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엘리아살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의궤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은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오게 된 기란 여아림은 앞에 있었던 벳세메스보다 45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길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중에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지만은 뭐 50대, 40대, 30대 분들도 계신데 이 남자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고 가면서 이 더운 날씨에 그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비지땀을 흘리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란 여아림의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축복받기 전에 거룩의 회복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받기 전에 거룩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 언덕길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그곳에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교회 일도 그저 거저되는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부흥을 원하며 우리 교회에 더욱더 은혜의 사건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부흥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 부흥과 은혜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대가 지불의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런 지경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어떤 은혜에 은혜 받기 전에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저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무임승차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수고하고 애씀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대가 지불하고 기도하는 이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수고하는 이는 내가 수고만 하고 복 못 받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자신의 어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만은 숟가락만 얹어 놓으러 가는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은혜와 부흥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수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언약궤의 그런 이동만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런 거룩의 회복의 하나님의 그 심정과 열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 임재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와 우리 안락교회가 이런 거룩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후반기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샘 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부터 누구에게 연락할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부터 시작할지까지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예상치 못한 변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들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려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내가 완벽하게 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손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이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계획대로만 되는 하루는 거의 없습니다.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

잠깐 전화 한 통이 내 하루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보다 앞서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요.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계획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는 아침, 또 이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요.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도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루 우리가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붙잡고 조급해지기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맡겨드리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하루 더욱더 묵상하는 오늘 함께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키워드 썸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침 맞이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이 하루 준비하고 계시는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세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옹기장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라머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서머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주권, 주권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의 일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민. 네, 오늘 키워드 서머의 주제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권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6244번님께서 샬롬 반가워요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요. 또 1924번님 오늘 방송 문자 보내시면서 지금 이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붓글씨한 사진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직접 적으신 걸까요? 네, 아주 멋진 붓글씨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924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4527번님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 아침 오늘 조금 날씨가 우중충해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7분 53초 지나가고 있어요. 수상한 거리의 에벤에셀 그리고 김대환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두 곡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 49초 50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주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주세요. 주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기도문 그리고 묵상 글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권.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더욱 그렇게 느끼죠.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도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로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모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앞으로의 시간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의 결과를 붙잡고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진 않은가요? 내 손을 펴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계획을 빼앗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내가 붙들 수 없는 것까지 붙드시는 가장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그 손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스카프레너 목사님의 Let Your Love Wash Over Me 두 곡의 찬양 함께했어요. 이제 주권을 주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손으로 붙들고 있던 염려와 걱정까지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기도문에 이어서 심삼종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과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53분 49초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썸머 주권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내가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보내셨길 바랍니다. 아직 묵상글과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주권이라고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8절 실제 전투의 시간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업신여기며 말합니다. 내가 개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의 눈은 다윗은 그저 어린아이가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온 것밖에요. 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무리가 알게 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가진 것은 칼과 창, 곧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려 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그저 돌 하나였지만 그 돌을 진짜 던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원도 명성도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재정 후원도 거의 없이 낯선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사람들 그분을 보고 저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무릎을 꿇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작은 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에는 여러 개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9장 15절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물맷돌로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리앗의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지막 때의 큰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 마지막 때의 다윗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힘, 칼과 창, 곧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자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나아갈 다윗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뿐이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기자는 훗날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이 진리를 골짜기 한복판에서 몸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0: 엎드러지니라. 순식간에 이랬습니다.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큰 거인이 한 소년의 믿음의 돌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학벌이 있느냐, 재정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이, 어린아이에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바다가 갈라지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며 5천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 작은 사업체 하나, 서툰 언어 실력, 몇 마디의 의로의 말,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뿐이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어려운 동료를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하회의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 하나를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만나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크고 화려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물맷돌처럼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거인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시작이 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칼과 창을 의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한 걸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있는 것이 세상 앞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부르시는 다윗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저의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를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있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촌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일곱 번째 고백인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고백.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 그런데 사실은 이 재림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가장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대적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가장 좀 머리가 아픈, 골치가 아픈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단들이요, 뭐라고 고백한, 재림이 진짜 있니? 재림 없는 거 아니니? 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재림이 있다면 왜 아직 안 오시느냐?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재림이 있다면 벌써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힘들 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볼 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왜 안 오시느냐? 결국 재림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초대교회 때부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공격하는, 미혹하는, 우리도 가끔 속죠. 주님 재림 하시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생 여기서 살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한쪽에서는 재림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어떤 미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왜곡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재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또 현혹하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디에서 재림할 거다. 언제 맨날 몇 시에 재림할 거다 이러면서 말씀을 갖다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막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해요. 막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면서 복잡하게 막 그야말로 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탈탈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통계를 보니까요, 이단들 가운데 70% 이상의 이단들이 재림 신앙의 어떤을 왜곡해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나왔다 하면 대체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고 2000년 동안 이것은 한결같이 좀 먹히는 90년대 초반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놨던 어떤 그런 이단. 저도 제가 그 시절에 부교역자로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정말 촉망받던 형제 하나가 그 이단에 넘어가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어머니까지도 내가 이제 교회 다닐 테니까 제발 거기만은 가지 마라 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단골 메뉴로 소위 이 재림의 어떤 식이나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왜곡돼서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사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김예수, 정예수, 박예수 뭐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부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지, 어떤 사람이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 거기에 마음이 혹 해버립니다. 아이고 용화대이 이러면서 말해요. 예. 혹 해버려요. 작은 능력 하나고 작은 기적 하나 베푸는 그거 보고도요, 사람들이 그냥 예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곧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아닌 게요. 그럼 끝나고 다시는 여기에 현혹이 안 되려야 되는데 또 이번에 김예수한테 속았다가 다음에는 박예수한테 또 속아버려요. 또 거기 가서 그냥 예 그러면 또 밝혀지고 거기서 아예 속아서 하고 저기 가서 또 다른 어떤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먹히고 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참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도요 아주 우수한 친구였어요. 아주 우수한 친구인데 예, 그렇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무방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성경을 알고 조금 알고 많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알 만큼 알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제법 중직자들도 많고요. 가끔 목사들도 있고요. 전도사님들도 있고요. 예, 신학교 다닌 사람도 있고요. 기가 막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이 어느 명문대학의 교수라 그러는데 아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 실체를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사악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재림이 없다 혹은 뭐 재림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혹은 자기가 자칭 재림주다라고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네. 재림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여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소리를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도 했고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봤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본 그대로죠.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뒤부터 사도들은요 재림을 부정하거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과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봤으니까. 재림이 어디 있어?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재림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뭐 계시받은 것처럼 뭐 자기가 자기만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기만 안다고. 어디에, 어느, 맨날 몇시 어디에서 뭐 있다고. 뭐 왠지 그날은 뭐 이렇게 옷을 좀 정장을 하고 혹시 뭐 흰옷 입으면 더 좋다고 하면서 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한 번도 이 재림에 대해서 왜곡하고 달려드는 이단들에 대해 속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짝 속이는 자로 오는 그들과 싸우고 미혹하는 자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과 싸우고 재림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분명한 재림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단들과 싸우는 것만으로 정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싸우라고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싸우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믿는다고 그러면 눈빛이 왠지 좀 날카롭고 말이에요. 막좀 뭔가 비판적이고 막, 언제든지 얘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쏘아붙일 테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평화로운 눈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 따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싸움 따기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왜곡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너희들 아는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간을 만나든지 싸워 물리쳐 이겨라.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꼭 부탁하셔서 심지어 대학 다닐 때도 어머니 그러죠. 싸우지 마라. 어머니 저는 잘안 싸웁니다. 싸우지 마라. 그 다음날 또 학교 가면 싸우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만 여러분,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재림에 대해서는 정말 뭐, 복음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 여기 주목할 말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말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 우리 최고의 위로를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한번 얼굴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 그 4절 가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누가 나를 안아줘요? 다시 오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할렐루야. 만나보리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을 나는 그날이 오면 그 황금길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가는 잘 믿나? 잘 맞나? 이게 맞나? 괜히 나만 뭐 이상한 거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함. 내가 예수 믿는 거 괜찮은 건지 말이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껏 그냥 예 마음껏 살면서 저렇게 왠지 좀 더 즐거워 보이고 왠지 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럼 나는 왠지 더 좀 위축돼 보이고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예. 이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예,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날이 와 황금길에 날 안으리 주님이 날 당신의 발에 안아주시리. 뭐예요? 이러고 준양전에 예, 아메거사 출도야 라고 부를 때 예, 준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긴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 이름이 좀 멋있었더라면 잘했다 누구누구야 말하고 싶은데 예, 잘했다 누구누구야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부부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노. 당신이 그냥 잘했다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된다고. 예. 뭐 다른 게 또 있겠어요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예, 괜히 뭐 좀 면류관 이런 거 막 쓰면 머리만 무겁지 말이에요. 예. 주님이 그냥 나를 콕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신앙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는 늘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일에 좀 파묻혀서 막 복잡하고 바쁘고 예, 그러다가 방향 잃어버리고 방향 잃어버리다 영성 잃어버리고 예, 예.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정신없이 분노하다가 정신없이 화내다가 정신없이 싸우다가 정신없이 원망하다가 정신없이 싫어하다가 미워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하필이면 내가 제일 미워할 때 그때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일 싫어할 그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하필이면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하필이면 누구 때 실망하고 있었는데 주님 그렇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예.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농담처럼 말해요. 예,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이러면서 말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참 그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따뜻하신지 청년들에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얼마나 너그러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확실히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여러분 항상 좋은 쪽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예. 분노하다가 주님 안 만나도록 싸우다가 주님 안 만나도록 이 세상의 셈법으로 무언가 더 붙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주님 안 만나도록 두 번째로 주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뭐 위로가 있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 근데 여러분 그 위로가 내가 그런 나에게 재림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뭐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니까 힘내라고, 힘내라고. 내가 다시 올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올 거야. 너 큰일 날 줄 알아. 으름장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내가 올 텐데 너 그 졸지 않도록 해.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종말론적 신앙은요,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짐 얼리어 선교사, 예. 미국의 휘튼 대학,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대학이 1950년대의 어떤 그 시절이었던 아주 기독교 학교로, 지금도 휘튼 대학은 기독교의 명문 학교예요. 거기에 수석 졸업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겠죠. 얼마나 참, 예,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일꾼이 되겠는가. 뭐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아시다시피 28살에 죽었어요. 신문에서 막 대서 특별을 하는 거예요. 이 웬 낭비냐 말이에요. 웬 낭비. 저런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왜 저 에콰도르에 저 이름 없는 식인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죽는 거, 너무 낭비 아니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엘리엇,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저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신앙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무장한 사람은 어떤 미혹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영원 선교사님. 참 우리 한국교회 음악으로서 찬양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뭐 그분의 부흥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지은 찬양 가운데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 부분에, 예,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편한 자리, 뭐 어떤 그런 어떤 자리에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땅끝에서,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땅끝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과학자는 과학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서, 주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서 주님 길 오실 길을 나는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싶은데 빈손이 아니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그렇게 주님을 뵙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치열하게 이단들과 미혹하는 이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이

0: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오전 네팔 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 중국 티벳자치구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짓고 있습니다. 티벳 국경 부근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그리고 빙하 관련 붕괴로 인해서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그리고 누아코드 지역의 보테코시